보수기 군성 북한베르 기내리 피플 파우치 라디오 2XX 기톨리는 전도 더 더루 날레마땡 아저라 나진 기 테미 잡다 체 헤마세 청피다 에점 기 테미 잡다 디날마 피니 데 데이틴 다베르땡 아저라 아 에린다 카마 이든 노르부 테미 잡다 로 로텐나 슬람디 날마 피니

연셀도 따 날라만 가자라 샵도 주로 내가 저 유계기 템이 샵라 싸고 씁니다 들랭아 저라 아 싸거든 샤자맨 라이기 템이 샵다 시에메나 슬라미디 나는 페니